0: 아 언니
1: 끈
0: 진비를
1: 보다
0: 끈 진비를 보 우당 독수바
1: 아 언니 언니
0: 아지 주고 다나분 보 가까로와 다디시 자기 고르트 가서 너 니 쉬고도 나이지 무슨 날 듣스마 다당스 버즈바 독수바 자가 problem 지 solve 마스다시 기농부 지어 좀 쉬바 지당 마스자가 아슨 밀크달리 아슨니 메타달리 아슨 메메다티 팀듬 농알리 아작 야리드바 아중 쉬바 아슨 농트바 임야 야 아슨 옥탁 성르미야 드스망즈가 이봐 심부티아 녹사용 로바이 니부 강하블라도
1: 아우 니 시다가디 오당 시다드츠 자기 두부리 근진비용과 라스녹드츠리 아나브나스분무스가 나 아농장 다누리아 드츠든당 쿠르틸름살 호술롱알리당 선능다글 두부부 선마가 다스사 드츠부 아부라스용아 인드리스농아스용아 부르욕티자 다스바
0: 아우 니
1: 오당 아스녹지 드츠가지 오당 서포트 시스템 다중디바 다가 아스녹이 양아드라 아누 오당 아스녹 뜻이야 강아사 두부라종
0: 아
1: 나오
0: 하오네
1: 두부라종 다스당지야 아시고 가리부 오당 뜸마들 브랑즈 아중바지 당 빌름자고 사가 이너 뷰티 이바지 뜻을 샤닥 리어지 니 끝마방가 뜻을 넘 시미나가 농 오진비즈바 아워다 글럼 마드메르튼즈가 카든 주고 오피스 농사를 사드므로디다 쓰라보소 아슬바노게 아야 장하름즈보다 뜻을 당자이가 쉬고야 나 뜻을 안우 나이 뜻을 지미즈지 오당 장하름즈가 나지 다시당 오당 오늑롱롱이 스타프가 자기 두부 아야 누나 뜻을 닥야 보당 둘눔 당아 두부 오늑 두부 닥보 뜻을눔 당만음을 당츠주고즈리야 두클리야 센트 퍼퓸 이스프레 아자 카라 안우 당만음을 다 바야시 다스 니야 핫 야마지나 다스 고지 다스 당지 바이 아지 당아 그자 마스 오늑 두부야나 그니 가짜 알리 가짜기 양로 바 다스 어제 오늑 당지 알리 속는 망만음을 다오야
0: 어제 어제
1: 사간도 녹야 부 오늑 닥능이 간용이여 당 나 브렉 미르 갈리바 둘롱둥이 당 아게다 양로지 눈을 딱지 둘눈 당하도 걸 나스 아자 장르름서가 다지 나어제 아스녹이 딱지 플러스 포인트 강월 나스 뜻이야 정말 미양로 봐 아짝롱롱 두부르다 종디바 다지 시르츠바지 골리아의 가당리르나 아스녹 뜻이라 그야 오당 뜬야 뜬고 당 준비하러 마 짝라임야 안나갈람 준비시나 그지산 아짝롱지 두부르름 닥농이 큰 용이 발라가 아서지 강아사 드르프랑느스가 리르나 뜻이가 닥지 오당 드르프랑느스 짝라이 가당리르 송도 두부르 중앙드 중 덤마 드르프랑즈바 이바바지 당마스나 가르부 아야마 라야오당 신지순방 미세오당 소르방르바다 마스스는 라임야 안녹바야기 안누 두부가리부 오당아지 프랭크 사진비덥당 나 이바마 야 삭로가기 다스당 아야 라인당 작라임야 와인신 다중하게 니부와 아슬니아드마부 이바장강아 동디방바 달랑즈바 리오야
0: 어네
1: 두부르미나 아슬지 시닥바 두부라종 뜻즈가 다 오당 아스누기 아차츠바지 라트마트 브랑스 아종바지 낭바사고 노 이바자기 드브리마스 사가 다펜사 아슬 오당 드듬진 두부라종 뜻즈지 아스누 아자기 믿었지바지 드롱른농야독바 두부라종지 이바바지 리얼지
0: 오네
1: 아쿠바당 이너모스 뷰티 다자 나 아슬 오당 당 어다 두부라종 독득바 Miss Universe World 능이 던져가 Miss 나갈린 무국종 다시 다스디 Miss 모종 다시 독특바 능지 라드마트 브랑즈바 능지 당 자치 마사오야 No 사각까지산 overall 능라 자치스 가라갈라 라당 다종바 리얼스능 양심즈바 스능 양심마 다 니송카리부 Miss 자치스다 준비르나 사가 이바지야지 라작라임야바 능지 안우 을브랑아송도나 아슬 라드롱 능이야 독바 inner beauty 바지 이바지 강아당 동디 방아지 아슬 이바지부 디앙루 증름 맞듯바 노 아슬 바 아금즈와 아장아당아 두글 응이 라이시바 두공과 니고스디 아비짐즈신 스멀가 스멀 농지나 멀 아긋바지 클라곡스바 아슬 두부라 종바지 아마족리 사가 뜻즈시바이 기부바 즈부디르라 아상스팀 아 야 두부라 종아 다스용아 라작라임야마 종아방 나 소루기 송자기 아자기 프리마사 송도 소루